아우래 양만년 양고포수 와히바 양마와 쌈바를 마수 환영 어느 날 내려와자 어미님의 찬양으로 양맥 마카스야 나 와이프 수어 루프마 야수마 내 친인의 미니 고기

마마 왔으라니 우이 왔으라니 아야 메사 하자 이 남이 어들어 아야 메사 하자 우이 왔으라니 아유미라 메세 우이 왔으라니 제세리 야마프 우이 왔으라니 왜냐 왜 년이 바타타 비과 바페리 와 후이엔 워보 우이 누워 시세 우니 베리에 Hey, where you sitting?

아야 해네 아야 해네 아파 메세 왔사 해네 그리스도 봉하니 대수 아야 해네 아야 해네 에프사 나 해네 아라나바 그리스도 아바사노 오사와 어야 다자 다자 어여 후투포 후투포 어야 숨겨야 해네

아츠 사라 아와라 하하하하 Come on, come on, come on. I will sing it again. 몬시라 네네 오 아츠 Sing it, sing it, sing it everywhere. 아와라 네 아마니나 몬시라 네네 예 아츠 사라 아라라라 아와라

0: 보통이 아니라면 오와하네
1: 헤이 미스 사워디 오하 원하드네 와데스와 세비비나 하 소모비나 니아쿠소 세워구나 니아와냐 미니야 미카포사 파파라마 사프라 와스테 원하 와스 와데스와 워컴브니 프로노 와브라
2: 원은 오바스
1: 웬이 파후니야 웬이 파워 웬이 파카쿠니 니아 미니야 토포와
2: Obey. Why you?

영미야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

내가 왜냐 제대 안 알아태 명컵에 비야 이 아프하고 쓰노 여보네 비에 얘기 와 여보 오빠 커 오빠 수리와 제대 안 알아 제대 안 알아 제대 안 알아

아마 어스라니 우이 어스라니 아야메사 하자 이나미 어덜로 아야메사 하자 우이 어스라니 아니미라 메세 우이 어스라니 제세리 아마프 우이 어스라니 왜냐 왜냐니 바타테비카 바페리와 후이엔 워보 우이 누워 세세우니 베리에 Hey, where you sitting?